0: 그래서 아그네스랑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?
1: 저랑 아그네스요? 뭐 그냥
0: Are you double dating or?
2: I think Jay and I, we